마라만주. 마라마을. 미파시스텐디 부자자리. 예고나 마을. 예고를 한 크리프자 가면 계단을 무장 와요. 무사시간에 드리고 나가라는 티가 가오케. 아마이카마이 남은 지부자자. 이렇게 한 번나 우리 좀 이렇게 나오는데. 전번나 아무나 나 크리스에 대리 우리 무유 우리 한 번에 나왔는데 우리 오늘 한 번에 다시 가는 것이 Kambone mama benezre kijaka ukita mjangwa yos Uiso ayinyam tanga kijaka uchet Uwa adang mjangwa yos kijaka uchet Kambone Kambone tatan